0: you going. At this point, it honestly feels like a superpower. So while you're out there serving others, don't forget to take care of you. Immuni Plus, make it part of your routine.
1: 타데이 로이스 리처먼 오브 리전 벨리 어그 리암보 나그레 바이부당 사 에멘도스 스트리트 사바라게 4 투부란 시본 옥 나우삽 디레 미스모 아투방안 사 시티 오투부란 캄포스 나우삽 실라 사타부엘란 아스토리아스 옥 사발람반 시본 마콘타 가페라게 사 셀폰 넘버 09661942224 Pagita si Sir Julius Edilion ang tagiya og tagduma og nangita ba sab kamo og gym adi ado sab ang Tuburan Fitness Gym. Ang Tuburan Fitness Gym na lagi di mahimutang sa barangay 7 Tuburan Cebu. Tadaylo isa lichon medog lichon belly og yempo. Tadaylo isa lichon medog lichon belly og yempo. Og ang Tuburan Fitness Gym gipadagiya og giduma ni Sir Julius V. Edilion.
2: Ang tadaylo is lichon medog lichon belly og lempo. Ananay inasal nga baboy matag Sabado og Domingo. Mukater sab sila og inasal nga baboy para sa inyohang mga okasyon.
3: Mga higala og ania ang usa sa natabangan sa original Hagunoy capsule.
4: Kasi nga lang na to, ma'am?
5: Monchita Fortis.
4: Usa Monchita?